나백 마모니 죽미 왜 지켄다 군 먹자게 긴 고치기가 너고 집바게스 Johnny Cash, Maggi Town, one piece at a time. Sanugegin Papel, Tekayan.